0: mainstream. 640 AM KYUK presents NPR's All Things Considered every afternoon from 4 to 5 and 6 to 7 p.m.
1: 관이화육순 리트나오군 아빠가야락
2: 바야가. He is bothering her or being around her. 바야가. He is bothering her or being around her. 바야가. 아나니 빙크라 바야가 아와디니 나가글루니 바야가 바야가
1: 구야나 리트나올 후딱 루다 육스툰 아브야가 믹